어, 저 수아 주위에는 이 새고 자집대 뭐, 와, 구이바오 태기로 뭐, 뭐, 긴, 어, 어, 란저리 즈마 허 저거, 저, 나 민대에는 합토 고기 앙조 만유에메, 어, 롱 진분 진료, 진자 시료, 어, 这 집바오 300코, 어, 나 민대 저거와대, 어, 아, 그, 关体汤嘛是300块一包，内面得20几粒，啊，最好靠三双马亏，有北极冬松红枣枸杞，吼、哦，这种单独包装，吼、哦，方便早出门，吼、哦，啊，咱这好汤啦，哦，甘咪脆凉凉，不会很甜，有当时咱胃讲一个字，吼、哦，甘一个啊，润喉，哦，咱的酵素软喉糖，这一包100块内面得30粒，咱的朋友今嘛拢20-30包、20-30包的注文，哦，一天一包，一天两包啊。哦，两三下都跟朋友分享啊啦，哦，好食最主要好食啦，甘咪嘴凉凉啦，吼、哦、啊！阿当那有诶主文欢呼，电话在拿卡，啊，果然就管水来啊高啦，水里高，哦，冰下一个保养，这一罐400块，你若讲捌吼，家己用诶水来啊，放诶电锅炖捌无？哦，真搞工真麻烦吼、哦，啊，即马咱这罐水里高，你都免啊，哦，咱这拢哦足侪水来啊，哦，啊个。麦门冬百合玉竹啦、啊，刷松茯苓陈皮，安尼慢慢啊控，细泡会温啊控，哦啊那控出来剩一丝啦呢，所以足珍贵的，珍贵很珍贵，但是不贵，一罐400块，但是水梨膏冰下一个保养啦。哦，要注文欢呼秀清的电话在哪卡？23-05-69-24，23-05-69-24，咱个有其他的产品啦、啊，吼、哦、啊葡萄糖胺啦、啊，吼、哦、啊个舒钙啊。啊，个叶黄素啊，超级 B 群复方锭，哦，咱这长效型的，啊个益生菌啦、啊，啊，舒立通的稀油啦，这叮咚通通会纳豆胶囊，哦，电话只交代呢，23-05-69-24，感谢大家。

0: 어, 뭐 치우 상아 치우 라거이.
1: 就在
0: 어, 아리 또 왔다 오이.
1: 그요 전정리
0: 댄띵리.
1: 전정로
0: 댄띵로.
1: 리동
0: 리동아. 过来. 어, 빠이, 당시상.
1: 아들 미나타이 위로 상라 우뚜에라
0: 기나리, 기나리 리빠이 우뚜에 혀.
1: 기나리 리빠이 야 투자양 그
0: 어, 안에 빠이상 해.
1: 어, 미나 在 train 뭐?
0: 기나 리 train 了, 아, 미나 在 라, 해, 나 미나 在 train 了.
1: 미나 在 train, 와, 뭐, 운항, 토에 간 그,
0: 아, 호, 호, 안에 빠이, 가리,
1: 싸. 아들, 야, 왜, 김공,
0: 호, 아쿠, 호, 호, 우리, 띵, 대, 후, 에, 호. 아, 리, 샤미, 또, 아, 미야. 아, 호, 자, 가리, 싸, 꼬, 해. 호, 호, 쉐, 호, 라, 이, 롱, 총, 에, 기, 호. 客户 即阮后生的送吼，啊何必即拢阮后生吼，拢总电话做恁拨电话做恁卡嘿，0800-88-9953，0800-88-9953，金八机会吼，诶，拢总会记吼，笑三笑六拢在恁吼，啊，拢总七斤五千块，七斤五千块吼，现场电话做恁拨电话做恁卡吼，0800-88-9953，0800-88-9953，毋管你住倒位，就是爱敲电话嘿，0800。 88-9953，台北市、新北市，包括家人、桃园者吼，拢总直接阮北部业务会去甲您送到位。0800-88-9953，0800-88-9953吼，有咧收听，拢总欢迎您，拢总邀请您吼，要找我啥物，电话继续拨，电话继续卡嘿，谢谢，感谢。两点到四点，好朋友讲再见；到五点，好朋友会记哈，继续锁定收听。啊，电话我会接到六点哦。要注文，紧把握机会吼、哦，谢谢。